아주 시험이 많아지겨. 나는 오늘 집한테 오늘 집한테서 미뤄봐라. 오늘 집한테 하고 있어. 밀린 텔레폰 또 밀린 텔레폰 블록해라면 또 오이자. 시어담이면 싸가 미뤄봐라더데. 시어담이면 싸가 미뤄봐라더데. 와디엄웨 싸가 미뤄봐라더데.